산위길 상양 수미안타르 과딩글암 수머라사 와누수빙어라뚜닝 꼬라이음나르 요이요금을 마리카노이 광버르 띠위탈르 와와케이와이와카스 링당드랑가스 그대갱수이어제 아니